더마우 두근노이 마음 되는 문이 누긴 성승 날아서 날아 속으로 쓰려는 와서 싸사는 귀가 니 그라게 올려서 만원 아수제나 마음은 가야 문 호연도 문이 더근 아야 만원 약 무력 빨리긴 빛이야 이마 뺏는 정거를 으뜸 보론도 딱 깨지라는 불 드고에 벌고 호연정 그때 군대 벌고 하늘도 벌고 회수 아이 비상이야 소가 비해서 유기 못했다 그틀레진 만의 왕 못으로 올진 바간지에 문는 후나 바토를 자기 헌들의 수레디 주발니 하이를 흥간사에 깔아대학스네 수를 뭐게 그저 헐자지 드링하는 와 호연저 후렌돈도 어르지 아이와무 두더구가 리로이소 아리로 든든 빼지에서 수이실에는 도무훈의 덕이 되노얼로 들내 덕이 된제 진든 유일어째 성스의 적수임이 어른까지라 널 회수 어다 말해봐 문제가 그니거는 와 야리 더진 야리 더하라 아작을 놀았잖아요 가르치 아디너르티네게 지르는 글치르너를 안내 호익돌럭 다르크 술래그두 비엔니 알드르몰오구리 그너를 알달달은 그 이거도 대화떨어뜨릴러 후렌돈니길 후엔조 하나도 지너를 허스불로 뱉는 그 놈구는 귀가들게 우진너를 옌저 호구스르크 딱같이 야신소 이우당방이 다 혼자 특징하고 웃을 것은 이거들이 또 쪽탈대가 남아 줄여다니도 줄여오지 가래 헐끈 육다른 젠치끈에서 야리 도어진 알그벌로 가는 떨어뜨니 탁누르간다면 허일지 없어가 하르게도 도물 두신대로 또 사탁든들 도시크지도 그러지 돌아돌아갈 그든 던져도 버틸럭게 노예소 야리 도어진 내 물은 돌뜨는 민조를 이든 하든 헐 그두세 굿줄에 갈게 호연도 구립은 다르듯 허위를 보러 구릴 끝 야리 버지니 아또지 아라라 둘둘지 구부리고 내일은지 가름질서 하래 그저 허위로 아란 구시기 가래가지 알랑에 노세가 내수 호연도 도드란 멋지나 비 허든 가사라 너라도 죽음이 허든 때비도 우는 오다 줄기 벨다 이거 두배 나가라 뭐가 다 사람 봤나라? 뚫고 내면 어디다 줄지? 호연조 오르거나 끼지 오른쪽으로 오르면 다 으르그지 이랬어 야리 도지 뽀로 으르그 끼고 호연조가 떴을 사람지 줄여다 이랬어 헤이끈 육다른 게 지네 알큰 뽀로 이래 오른 보지 시랑 세트라 오늘 딱 내 틀린 배라 유당 막아라 또라도 팍 누르게 담지 호연조가 가르겠지 후아가 후레 다다다 후레 두가지 뻗은 무약도 후아줄어 다틀레지 후엔조 쪼끄쪼끄 울어서가 내보러가게 우르그담 나라를 줄어 다스다 야리 도전에 해놨다 몰라도 대바틀레소 볼로우지근 조이 떡을 틀렌시 야리 도전이 배수돌도 헬름까지 바라하라도 틀렌시 저도 먹신 작은 길무슨 도에 후레도 틀렌시는 무슨 작들이 임베나 야리 터진 낙은 괜찮은 날다 쏟을린 호연 전에 누가 그러냐 볼로 어디 하도를 앉을래수 북스는 가질 던들린 지 볼로 이르도이 펄끌 돈더워라이소 한가리가 호연조 볼로간 가가사 해태 볼로 후라토게지 후들린 지 볼로 소라 담은 잡았도와 야리 도진의 알림 같은 렌신 야리 도와봐 깔띠감 벌벌 천원의 후드라야 낭야수 세듬 그두고 이 천은 나라 세디미 베레 자나 도른 독사도 귀가 들뜬 임벨 후연도 오태 아따이 아라르부지 아끈우 죽지 미러라 하르긋 아르르부리 달라르르긋이 아슬릉단에 고친디기 가리까지 빠른통은 바라치 바탈로긴 루친디기 가리가 가도 구치기 잡는 너희로 나들다긴 우지근 헤를로다 발라 들끈 우이솟

야, 호연정 원호홀롱의 누구의 성사 야들제는 아홀롱 아부왕자가 너희로는 어색해지를 볼볼 시량도 없기는 조르르도 없노 시량도도 미니 허버군의 백돌다는 싱주가 여서 시량은 어인진 젠들이 나지 그 좋았으면 원호롱을 좀 하하해 이노치를 벌벌니 어둠돌해 우리 죽세임 배나 아 두루루 도갈들은 벌벌 우르허 누가히 허일 도갈들은 올피 사물을지 뒤버것 아 훌덕뜨거 깨지르고 벌레 헐뜨는 마음은 대대 슬버 넉뜨 만에 월세도 얼마지 가르지세 놓치르기 멍허허버곤신 비바소이 돋글 조 멋진 아 짜니 왕 멍타이 짜니 왕 멍타이 그득 아야 바왕 아벅시바도 무서워이 마멍타네 가르더다 미니 아바 헐렁드지 할렁드지 미시드이 무드노 버들러그 누가 슬퍼 늑대 월소디미 야물텐테 그맨 드리오이 시량 죽은 게지로이 샌드리

0: 아무왕대는 울홀롱신 알신량조간책을 제가 아가 들러 월거리 벌벌을 양층 헛나 두순수 아헨 어벌라 두두겄네 헬을 따바른 후들적제 험그 유리던 버터렌사 헛나 시일엔 월부지간제 함흑둘이 흥 가져라 한 곰내 헐쳐 벌레소 아 해지가 흐면 일정 어떤 량층 헛내 호핑거덕 머머네 한 문짐을 성슬리소 곰나 벌어 또 죽었네 어다 샤띠엔 잡은 후디지 얼으셔라 유리던 버터좌 우리 백성 연전의 은한 원사산 오르마 니가 아는지 그것은 내 으뜸덜한 무들에서 아 월든 허바짝 늘겠소 우린 벌선 호평신 우희가는 오트리 성슬레야 우드라선 우드리로 염소 우죽조선 든 바이로에 월도 더워라 달드나 아 왕실에나 그 독진 벌벗이 낙진 아버 냄시여 호빙한 아손소 호빙 지 이것니 쟤는 조선 찜바이루가 서울에 사나 알다들래 나길래 우건을 얻었대 호빙 물끈 열무슨 하물이 냄사 놀던소
1: 선석체도 Сая та нартаа алдарт хуурж хайбогийн хэлж үлдээсэн Ху Янжао Дашингун бомтыг эвдэснэн гэх хуурийн үлгэрийг сонсохлоо. Үүнээ залгамжийг Мархашийн үлгэрийн нэвтрүүлэгт

나는 냥냥 오단다고 라 무슨 장전 누딩 아버지 산천이 관해 얼디고 선살라디 자샤는 바릉할락 장도 트리에게 다골라 하도 자네왕 멍타에 마네왕태 함투어 봐라 바릉하는 동태네 관노에 하베는 것도 이 자샤는 도그다라 달리에서 그루이수도 물로가 얼떠어지스로 호연저 우들이 나는 어느 덩어 신은지 하루에 이래 벌키노 이수 답은 우리 장존이 예를 가센 내 수를 후나이만 얻어 만여왕이 너르든 누가 벌린 우스리룩지 장존은 월 이를 흘래 벌레 호연저 떡거지 적서지 지인대를 대비도 이 장나 도둑갈래 단커는 관에 빠르군 벌레가 후나이만 지리에게 니에만 찔집썩 하긴 돌아가서 호연저 닥터는 뭐 너? 하트는 헐가 헤븐에 한설던 거그 한우들 보는 게 이미 그 헐슬렁 그 저걸 헐한 유허일도 뭉쳐다 봤다 젤헤헤 나를 수이실은 지도 젤헤 가는 것도 집으로 뒤 와리가 너 부르크 좀 뭉쳐다 여우당방 이베랏 얼른 저러 얼른 벌딸 우드 할라갈 그게가 내가 라다 우르근 지걸리 호동사를 사천에 귀리에 칠거 나타내 이 뭐고 이면 칠이에게 입으로 자다 이면 작은 뒤등은 덜럭 사탕 내딸로 호인자 도와가래서 다른 놈한테 집은 놈 하르면 웃을 거서 부하리다 아리듬은 단서다 알릴득 아율 매나 아따 어슬렁 귀청은 알부하 산정원진 어르지래 알부는 저렇게 알바를 갔습니다 아따 대근 볼볼은 만능왕 동자이 치르긴 얼도 다들 미니 웃으룩 일찍서 우리 그주 볼회 어슬잠이 흐르 그주 볼회 흔문 흐르 글로벌 흔노산 흔그지 다가지 요당망이 우리 그한 치르긴 돈들과 흥 흔들는 것들랑 쏟아라 드럽게 너희도 우무원의 우제권 너희 우부스 우열을 혹을 던져 군내들 치르거다 여러분님이 순회군하게 야비들라 등루거득 등물이 너무 나도 내들 돌면 척도 염면 두르건 거득득 도와드려야 정글 척도 염이 짱또 그렇게 성생가도 자미에게 가르가지 호연도 광희군 할르게 좁고 이세를 갈 중담이 너가지 염래서 미안사 할로우든 죽었을래 훔나 났다 이 뭐가 호연저 지르기 흔들어 왔는 알아 그저 내나 호연저 들어있었다 순애만 훔은 원득 흡잡할게 사샤는 호동증 얼리걸 끌리 훔은 지르기 호동 돌지임기 훈련되는 걸 꾸짜로 훈이기 알아 짬너지 썬남에 가라가지 으 꾸짜 돌다 알았어 삐가 쏜나가 똥을 틀린 젠노이 산경관에 바래군 달래갈 가라들래서 할구어디게 가르지는 너는 호연저 치르긴 허벅이 딱제 문드스 문드스 귀재문제가 진대느리기 대비도 이 장민조증들에 치르긴 도로 이만 등루 허버 돌아버지 주직적 산천에 관한 짜고 바른 사는 가를래서 사모들 해나를 수지실렛내게 우스꽝을 하나 흘러도 귀신의 것 멍거지 벗다데 불로 베라 돌린 지너걸 호연정의 귀가 되어라 대하자만 들면 운홀롱아 우드네 좋은데 적수조이 누구들어 하가스손 벌틀린지 허튼덧들었다 야지 못해 박탈음 유울적했길래 두루분들린 옷 늑들 적내했길래 두루감만들 이만 벌어져 무약대 매력도 운홀롱 짤근 흘겨라 미니 방 앞제날 앞제날 것들 무거다다 흘러 배제가 드린 거는 와 호연저 귀흑
үзсээр бигээд санхын гоннат гоцин гэдэг гэтлэн чирийг нь бороо гэж дөрөд төрлээсөө. Тэрвэй тоад тунгарната жүхгөгөөр дэжин хүдэрэн нар отыр хэмандаг хөвшөө болова. Чануан мануан чанду бага тэрандагула суишлэн нарвэте тунгэн гонгэд боролгэсэн нүйэ цүдэ тола дүрэн дүрэ чихтэн ебэн хуяянда хахага доогарлэ хамаг чиргэн доогэй дараад хүндин талин дон яндоне до хүнэдэл гад боочхсэн яннивай манэвамэн тагааду боролгэсэн суишлэн Ой хэлэгэдэ бара хара дутэнглэ хэнатлэтлэт гүйгэ дэрлэ чоли Хүлгэна Чануан манван таа хэлэрэнэ Чангжун жиргэн абада

야, 호연정 원호홀롱의 누구의 성사? 야, 들제는 아홀롱! 아버 왕태가 너희로는 어색게 했지를 볼볼 시량 두었기는 조르르 어스노? 시량 두든 미니 허버군의 백돌다는 싱주가 여서 시량은 어인진 젠들이 나지 그 좋았으면 원호롱을 좀 하하해. 어느 희노치를 벌벌 니오이 어떤 돌해 우리 측세임 되나 아 두르르 두간들은 벌벌 우르허 누가이 허일 두간들은 올피 사물을지 뒤버것 아 홀덕뜨가 깨지르가 벌레 헐뜨는 마멍 대대 슬리버 넉뜨 만에 월세도 얼마지 가르치스 놓치르기 멍허허버곤신 비바소이 돋글조 멋진 아 짜니 왕 멍다이 짜니 왕 멍다이 그득 아야 바왕 아벅시바드 무서로이 마멍다네 가르더다 미니 아바 헐렁드지 할렁드지 미시드이 무드너 벗르그 누가 슬퍼 늑대 월소디미 야물텐 대금엔 드리오이 시량 죽은 개지로이 샌들이 실굴머이 웅커런 아 월세 누르는 것이 애를 가지고 좀 보다 으척 어느 것들비 아왕이 소리가 따라오게 앙아시엔비 아부 왕단의 산은 젤르게 따라봐서 나도 비에나 아 웅커런은 비 흘젠 아똥 우리 누구 버들르기 으르골르지 월피 누르거시 애를 가지고지 버들 아바꺼 문돌 바왕문에 묵득이 으르륵돌지 버들주느지 우지너라 무연보로산 비더 바가닥 내 호롱 내지르 버들르기 우베사 멍졌다 버들러란 아, 벗르기 으르굴릇 흠끈 슈디 저것 운디 멋지 진 야신소 이우당 망할 소릇 우들손이 우들린신 아이 울렀다 아이 짤우디소 호연조이 우리 벌센 노호롱 대간 호일어라 임시야 양쪽어떻게 치우는 소이 아니 어를 대답니다 아른더른 새롭게 예비 악둔더른 오늘째 호롱 아버글레 벌새는 호양가 아른더른 오늘 지가 돌졸하기 누르고 도틀겨나이 아 우셔트 벌새는 수이실인데 옥들 현들이 거거대 벌어 무슨 웃는 족든 한들라이 아, 우들 잘 봤다. 놓친 적대임이 옥들린 게지레니엄시여 으르근 으르근 봐주지너이 문홀롱 일제는 마왕수선 지유 바라라드레니엄 우에 비바라드웨 에, 바가가사 놓쳤던 월소디미사 보릉해 예블레 알쳤지 보틀럭 바디안다 그물 보틀가 나토틀라가 흘더르가 사사 예브제 자, 우드나르 에레 볼틀렌진 니엘 둘리 다르제

0: 아무왕 대간 우루홀롱신 알신량조한책을 잡아가 아가 들러 월거리 벌벌을 양청하트나 두순수 아헨 어벌라 두두겄네 헬을 잡아른 후들적게 험그 유리담 버트렌샤 하트나 시일엔 월버지 간지 아무 둘이 흥 가져라 한 곰내 허이처 벌레소 아헤지가 흠은 일려가 또 량층 헛내 호핑 거덕 머머니 한 문짐을 성슬레소 곰내 벌러 또 죽었네 아다 샤티엔 잡은 로디지 얼어차라 유리담 버터줘 우리 베스트 연전의 은한 원사산 오라바 니가 아르제 것은 내 으뜸 더러운 무들레소 아 월튼 허바짝 늘제소 우린 벌선 호평신 우희가는 오칠이 성슬레야 우드라선 우드리로 염소 우죽조선 든 바이로에 월토 더워라 살드나 아 왕실에나 그 독진 벌벗 낙질 아본 냄시여 호빙한 아손소 호빙 지 이것니 쟤는 조선 쟴바이루가 서울에 사나 알다들래 나길래 우건 흘러도 어때 호빙 물끈 열무슨 하물이 냄사 돌던 소이
1: 선숙채도 Сайтанарта алдарт хуржи хайбогийн хэлж үлдээсэн Ху Янжао Дашингун бомтыг эвдэснэнгэх хуурийн үлгэрийг сонсохтлоо. Үүнээ залгамжийг Мархашийн үлгэрийн нэвтрүүлэгт хүлээн авч сонсохрой. Энэ тухайн үлгэрийн нэвтрүүлэг өндөрлөж байна.

0: 후신의 몽골 아르쥬 하러
1: 호둠베링 아라쥬
2: 봉레 아라쥬
1: 시링거링 아라쥬
3: 올라하딩 아라쥬
4: 옴늦거르스잉 아라쥬
5: 뱅간 아라쥬